0: 안고 야가슨 차카다
1: 드비앙터 우로 이와 유토 오용아 드비앙로
0: 스케 바피 쿠브레치 자르고 예이크레 랑이 용피 만원기 BLO 네바가 스페셜 인텐시브 리비전 아르자르 아폰루 뎅샤오 바이키 우레 펜티키나 야기 퍼토 와키비테 원키 웨엠캄 반답 야카 ER 폼 와이 펜만 야카 레지스터 타보드 가보바이 레데 엠캄 초피 폰 하우 넘버 위켄데 산넛 Download Yaka app Neven Thaagi Nong Thap Vote Neven Lai Phi Haka website voters.eic.gov.in Nene La Haka website www.comegalaya.nic.in Ka Vote Ka Yong Phi Tok Ka Sur Ka Yong Phi M Kam Pha Yei Chip Man Thaai Yong Phi Da Wan Ra Chup Phi Da U Chief Electoral Officer Meghalaya